0: 그거는 아 간다서 지탁 조절 그거는 좀 저런 거 쓰면서 같이 가. 쓰면서 지금 사석 내지 근데 쟤는 아직.
1: 草场退化了，那就重新再种草。
2: 自己没说，没办法，我这个上面撒个黑土，撒个那个牛粪呀、羊粪。然而，
1: 生态的改善不能只凭满腔的热情，还要有科学的方法。